살살살이죠. 마연 백자 왔어. 미리와 좋아해야 돼. 살이. 아프다게 살다 타타는 유명해 있는 게.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그는 돈자이. 나야 나야 나 코코가지. 아. 미리야. 오파타. 미리야. 오파타. 원디야 야네 카페. 파하우냐 돈다비. 내 백자 냐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과 너만 싸웠소냐 와피아에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나사 와야무노 코미냐페 담바라마 아이 담바무노노 로히바사 디리바 라이토루와 레히 레히 우디아프라우야니카시에 아테스와네토스 에토폼 Wow, the top. On nous avons mal de voler ça, mais ça c'est la vie de Dieu. Pourquoi? Venir, salé, ma yagnyane, ma yamana poitrine, yamana tumanu salo, ma yamana papuano sursa, yamana boklane bano, et sans terre de nous.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hey.

왔으니 예수 뛰는 이모노 겉돌뱅이나 겉돌 뭐 패체맹이나 패무카세 원래 아끼는 보이네 자 원기 강원원 자 원기 강원원 아타고미

마마마 어스라니 우유 어스라니 아야 메사 어자 이나미 어벨로 아야 메사 어자 우유 어스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유 어스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유 어스라니 왠야 왠야니 바타테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이 헤 우유 어스라니

정말 정말 영광의 영광으로 소리와 희망하 영광과 삼발을 맞춰 어느 날 내려가자 어미님의 찬양으로 영민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의 눈이 속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정말! 정말! 정말! 양말 양양콩콩! 이봐, 이봐! 양말와 쌈바를 맞춰! 화이팅! 어느 날 내려가자! 어미님을 찾아주고! 양미 바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누구 봐, 약속 봐! 내 친인은 못 들려.

살리지라. 마이언 벤장 왔어. 미리 누가 좋아해야 돼. 쏘네. 아프라키 사운드 탓한 문이 없네. 이놈의 개소. 미리야 파하우냐 존재. 파타그르나 존재. 나의 내의 나코 포카스에.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워디야 야네 카페. 파하우냐 존재. 내 벤장 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워 수행냐 와피아이 와인 와타사미 와인 와나나사 와야 무너 코미냐 담바라마 아이 담바 무너 로히바사 디바 라이 도루와 레히 레히 우디 아프라 우야네 카시에 아저스 와네 도스 에토폼 Tofam, wow the tofam, yada kase, wada kase, yada kase, wow the tofam, that's enough. What could the deep ground call? I yada yada kase, I yada yada, tofam, unya tofam, so,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jen, On nous avons mal de voir mes sorts, mais ça, c'est la vie de vous. Pourquoi? Venez là, salut. Ma yang yanek, ma yang mana poitrine, yang fanne tumanou flano, ma yang fanne papouano sur le sol, yang fanne à votre année mano, et sans c'est où nous.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